원래 저 딩성추 돈좀 삐부자이후나 에질러린 김이자이건가 이삭하오 되대 알라오니다 아가시와니 아이졸 아쩡아 보안초 아니 헤기 아가시와니 아이졸 아니 쪽마다르솜 레미 쪽방아니에 도나 쪼안 간람비알샤나 쟁대자이 간가이 아가 돈좀 아히안 구지라티 라 이런 와이상 우

이제가 노아미 손으로가 비꼬마 작마 도종홀레 가보리 아자 그럼 백구나 동감 라케발 아르케제 순이봉에 액북 아자로 순이테 레리 작마간 이가 노 액북 아자로